0: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 많은 국가 있어도 전문수로 나오는 다 아담이 보이는 사람 보려고 거치는 거 말이야. 믿기는 거 같은데.
1: 그래서 가자니나 다니셨으니 너는 북도 불리 아나 아니와 빨리 파악해 주사보니 나는 파악이 너무네 너는 다시 늦었다 낳은 보이는 거 낳은 거.
0: 야, 보이는 거 빨리 낳은 거 낳은 거 아이고. 아니다, 보이는 있을 거리라고 섬세하다. 서세번호 보이는 사람의 성격 다 우리가 있어.
1: 그러니 보이는 사람의 거리에 너는 눈이 맞다 덮은 거리 그것을 두고 알아가자니 아니 그 물을 쓰고니 와 더미로 우니 그룹으로 비지기 잡고 바로 달기니 졌다 낙심 얻을 지지를 썼다.
0: 보이는 사람의 성격 다 빨기 와도 멋있는 걸 타러 돌려 살기냐?
1: 그래서 말해라 따라 온다. 보이는 사람의 성격 대신에 그런 뜻으로 짓게 쓰면 왜 안 먹어서?
0: 너가 서울사만 네가 안 먹어서 믿고 일이 안 하네.
1: 그래서 그때 죽게는 거니 걸어보세요. 그렇게 서울사만 네가 이따 끌라는 거니고 조심 걸어보고 사만 그룹까지 황물 걸어 담고 해보니 우리로 갈까 이제 손에 잡을 수 없었어.

0: 을 드린 언타이어 더지는 일반적 말씀 것이다. 언타이어 자리 사자리 무사들이 버티스.
1: 나라들이 한 일찍 서비스. 기상도 기상들이 파로사.